0: 성공하다가 남을 꾸짖는 일요일은 남 손바닥에는 양 뜨는 아일 여성의 꾸라버스로만은 끝나게 성공했어 원래 좋겠구나
1: 너무 달아
2: Diam, diam, diam.
3: Siapa dia? Weh, malah nyuruh diam. Udahlah, kita jangan ikutan aja.